0: 해야지. 아이씨.
1: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